나는 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너 뛰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너 You know what I'm saying 오빤 강남스타